마정 탕마이 말한 바 살인 땅금 미하듯이 랑구에 마 구디에 레이베 사과라 타과옥담바 행한 바드에 석다바 눈부와랑 아뚜은바

0: 봉파마스다 더럼 따비람 리바 뽐나막부 아무까 한나 따람 녹저리 구름저리 허우직 로비라세 징우 당징 위멘스 컬처럴 애소시에이션 기 릴라강부나 사나바 레디오 릴라 하우바코누
1: 아무것이나 빅리버나 두닝 통옥 보아보 로이비 징도한테 북할라가 이콩 이쿠뿐누나 야비일라오게 토랑 보추 징우 당징 마늘 건비래
2: 징우 당징나 건비라 개개 모이랑 닝 토기 마욕다 이슬리바나 까람나 랩까니 두닝 토
1: 제말
2: 나학라 이트라바디 코요올 사가야세 못크라가니 이파기 야비 간다베야다바니네 이두닝토
1: 빨렴쳐 비지말 나두닝토우녹 바보 보이래까이다 시에라가 야비 타와이 힝가니 야와나 파우탁 비유디 제말
2: 틸라가누 이두닝토 마람나 람레엔 마다이마 람레엔 록탁 파트기 품디 까봉 마락다 야비 타와이 힝나나바 상자판 볼라우루로코
1: 제말
2: 한다기 마포글랑 올라시디 장비라락 셋바고 미세음가 세나 파용 땀크라보이 틀라가 눈에 이두닝타오
1: 빨리암시작 비지에말 나두닝타오 노빠디 람렐록딱 빵크라기 레비호르코 지에말
2: 시미라이라바
1: 지에말
2: 세세 이두닝타오 사라이 비마요마세 따라악삭고 야오바니 우크로코 이제
1: 말 레비호로 꼬이지 말 레비호로 노빠 콩도 이제
2: 에이 보다 우탕진 꼬이래라이 싱우 낭기 농담보 라이라비나 수호이 비아잉 온다 까람나 보땀 리가봐 이두닝 더위 빠기 야이비 타와이 따디 깐비

0: 给给给，老龙虾，
1: 怎么不？
0: 亚龙虾单个不？亚龙虾阿么得住啥天个的？阿只只垃圾的，亚龙虾阿么得怕的呐？一买给帮不的，当着皮肉空个呢？
1: 怎么不？
0: 干个的，老龙虾，怎
1: 么不？
0: 忙的屋里把家伙打不埋样子，看你没打个喽？怎么不？多了不亚龙虾阿么可以？阿么得来呢？打不喽？
1: 怕个你的怎么不？
0: 阿龙哥，谁亲戚他们的老龙虾？看你没人认得呢，还有。그만 막 아이 소원 가는 거
1: 하그네
2: 한 번
1: 와 개개 한 번 봐 감히 마디 아깐 봐 뭐 이름 나를 짜 그래 그만 마이 까이 땅 그래 감히 깡망은 그래 감히 마이리 헬렉래 헬렉래
0: 다용차 다용차 까리 까리 그럼 뭐 고유 마기 농담 꼬노 그만 남담 마이와이 크라바 온톡뿐이다 바이마 북셀 팟다바 쿠멀 까오 행암박이 사무 굿다 따라바 마두디 따용사 남기 남기 야비너 도와이뿌드나 사두 내양 가이드나 젤로 젤로 깨게 마이게 덩쳐
3: 까나노 모양 무차 까나노 그만 라이기 남담 추다카마이 마이 타버리 까 와이프리 또 시타오이 따오게 할머니 맞다고 남께 남하이버디 까 와이티 캉거니 아이아이 깨게 땀버 까리리 나띠 클레이드노 까 와이기 가이다 로는 후열란 칭나버라 하이 나 참무시 빠이드나 이기
0: 타오 내코 내코 내코 내코 그만 랑건바 아, 소파리 냐키노 야와이기 바우세 아묵다디 따비코도 응암바 칸비마디 아깐바 마랑마나 훔보다 마이름라나 샛키미노 칸비마기 학득다 깨게 쿠만 후예란부 싱나부디 아, 숨보 오이로이도 깨게 쿠만 아니막 동기 사롤 수롤다 빠리기시 오여우라니도 아두 농기다막 휘닝 숨바 에하키 나이톰 폭비 이몸 랑렌 고누세 까오바낭기 나가이다 아웅 아웅 땀두나 카라이 턱들라 합나 이롱라도 묵겠지게 쿠추 탕린 한진비우도 앙암바
4: 가오바이니 짠비라버니 앙암바 나이움 먹게 빵크로도
0: 파그니
4: 앙암바 아두가 하이니 키보야완 아리에뿐이 칸거도
0: 가오세로 앙암바
4: 게게 쟤누 휘닝 순복이 마몸로이 꾸누부 가오바이기 딸로이싱다 짤라그다바 아두부 가오바 행암바 이학디 알마담 오이래 아두가 꾸누마디 노저리 빌레랑네 아이니 키바 여와기 마뚱 있나 잔누라 마학부 이몸 찬나 탐거니
5: 코로나 나란 와이락라바 왕렐 아시 파오바 할와이락 바가오바 레이다레 카리 카람바 팟다 눙다 톡리가바 히스 두누 아이기 사잉 방보 마시나 아소 깐나 쭝리바시나 카람바 싱우 마기 쿠담노 하다 코용 이붕어 싱우 나학나 아파바 농담부 담비우고 라이닝 타오
0: 아 다리브라 이 몸 뽁비 따로 얘기 물음비
5: 이사비
0: 이 몸 랑렌 꾸누디 끄다이 이 몸 랑렌 우디나 이 빠기 이 몸 랑렌 이 빠기 이 몸 랑렌 꾸누
6: 빤타와 뽁바
0: 라오 빤타오기 나악다 생로
5: 빤타와 뽁바 까리야와 싱고비가다바 나몸다
0: 이빠기 이몸 랑렌 따로도
5: 안타오
0: 마시 꼬바 농가 소이 야로마부 딴바다 쿠멀람다 캄비 마이와이키도나 나빨 빤타오 애기 야이비 타와이 망바 따르바다
5: 안타오
0: 빤타오기 야이비가 이몸가 쿠멀 뿡가 온나람레네 이몸
5: 안타오 사비
0: 쿠멀 마기 마가이다 이몸부 타자 이닝 요언제 이카 땀람래도 이모
5: 나디 나디 이사비
0: 하이느키바 여와니 빤토부 이카이피룩 그만 가놓고 이 몸.
5: 까리 해봐 반타오. 빨리 빨리 마법비. 반타오기 여와시 보 나무 없나 까리 와이러시게 내 빨리 이마하기 이모 나몽기 빠이만농기 여와수 강비다 삭강다바 마기 마가이다 나무 없나 까람 와이통로가 니 빨리
2: 나대 나대 이모
5: 반타오 마부 템로가 바 빨리 고문 뻥다 나무 없디 남자로의 복비
2: 이마기 이모
5: 빨래 이마기 난랜 꼬누 빨래 남아 약수 이몽기 말짝도 강답은 나띠네 이마기 이모
2: 빨래
5: 반반토기 사리 와삭디 아칸바 개개 와톡 호이가다바 모이랑 와톡 락가다바부 이몸 남마나 마닌 나이다나 밤다바 마기 마가이다 분식 공로이 오이로로 이마기 이모
2: 빨래
5: 봄나막 아세 싱우마기 덩세니 가난할수 다닷바 감로이네 이마기 랑래
2: 빨래
5: 이마기 이모
2: 빨래
5: 싱우마부 타고노 라오 빨렘 남아가 이라눙나 장라시네 이마기 이모
2: 빨렘
5: 라오 장라시 이마

0: 내게 까나 우크라가 뭐랑 까나 캉크라가 남깃 비니싱 고이나 키리 나의 몽브나란 야이 콩깝나 회담 크로 틀러간 운이 사나오
1: 틀러간 운이 나 떼이 사비 밤오브낭 못 타독두나 꿈만 마가다 와이 통가다 바기사로 록다기 마기 이럴 농다 야이비야세 파기
0: 망리 망리 사나오
1: 사마 사마 해나 파이
0: 누라나 하그라둠 늦다오르바디 레이빵와톡 오이르가니 빨림빤톡 수익가이 센고이 하글라가니니 사노우 뿜나마카세 뿜나마카세 찌구마기 톡신네 찌구마기 톡신네 콩도이 비로 콩도이 비로 꼬라고 신나를 와이르글리 빨림날레 까이 살람라니에 콩도이 비로 사노우
1: 파리 아무번난기야 탕 똥했나 가이라밭 타모이세 뿌도나 살라게고 나나오리 고만 마기 마가다 콩도이 훌라게고 이사비
0: 온통 나 수티나 땀크라보이 라이라바이기 맛보가세 농담마 나 학기 농담 고나 시부 거리 맞다고 거우게 거리 맞

0: 이 다일에 맞자 안 봐.
1: 이닝 더 이병어.
0: 거용 레이퍼 우땀로도. 레이퍼 기까리 자와 레이버게 깨게 군자 오르자 오록바 꿈작 꿈온 얌락래. 어건 산건 탄 그래도.
1: 이닝 더 이병어.
0: 회급 증상 안할 난 파우머링아 후열난 아락바 술래 기드래도.
1: 이닝 더 이병어.
0: 아 땀을로 땀로 이다 이렴차.
1: 아이블로 이벨라 이마아바 나나이블로 이벨 이닝토 마푸샤나쿠야다 뿌냄자리도 이닝토
0: 하요 하요
1: 라알바 까등아쿠요 요알바다 깐비요 응아씨꼬롱노미따 레이빡 아마이비 핑오우셋비나 이브도 탕징마게 레이빡오부 아숨나둠 딱비나
0: 거리따
1: 게게 모이랑 레이빡따 징우 아이기농담나 아와 아나타다나
0: 거리
1: 누하이 아이파나 빠락바 꿈온 꿈싱야마쿠에 징우 토다 토람 까오바나 로이담 타붐 커르기 마뚱다 깨게 아와바따라니
0: 그리 아와
1: 마이랑 미컵 미라오 콜살라니
0: 그리
1: 우끈나와 코연 사가이 땀바 오이바 아마보 떼비떼 사와 콩생 흘러버리 깨게 마이랑 쪽홍어 홍가니 타이벙 오이바나 까오파로이 아신이도 이닝 토이오
0: 코연 마기 톡신니도 앙암바
1: 이닝 토이오
0: 타이벙 오이바 아이코이디 고용기 타우다 안았더나 아따이 빰바이 레이띠도
1: 이닝 타오이봉
0: 그럼 떠오니 양암바 고용 아마따 쑥개게 모랑 레빡다 마루 이훈 땅키드리도 바레 아두디 양암바 고용 사가이 아마따부 팡나버티 할로도 양암바
1: 이닝 타오이봉
0: 가리금바 따로이 똥인 땅놈드라바 쑥개게 짜누라 락따기 아빠암바 아마 아득 칼할로도
1: 허그니도 이닝 타우 징우라이기 타우람 타우다 까이드나 나나이나 어두막 신자라게도 이닝 타우
0: 파레 파레 파레
2: 아이보 로이바 라이마바 나나이보 로이바 강오이 마뿌 이붕오 나나이 팜타우 훔푸고 마리나 야나 꼽는 나이나라바 마뚱다 빠타우 쿤타우 렘바 아마디 이슬리베마 리클라이 레이마나 뽀글람바 하우바 까우바 빡컹 아마디 탕아 가랑 품탁다 이닝 타부키 제브나 깨게 까나 강한다나 로트나 레람레도
0: 로트나 레람라
2: 부나멍 아시기리 군디 마셈 왕수 산우데기 팡버니 마람마시나 마셈 왕수 산우부 나나에 코이나 하이젠 원제드나 이닝 타우 샤나 나크다 부저럭 리도 이닝 타우
0: 파레 파레
3: 아이블로이 벨레마바 나나이블로이 베 이닝 타우 나몸나 뿌넴저리에
0: 이몸 랑렌 만비베마
3: 이닝토
0: 코연 마부 팡나바 깨게 까나기 마틱 솔레이트레다 아 나도 닝토 노파 하오바부 자와미 코우두나 아둑 옌로도 이모 닝토 에바야키 파이마세 언톡 나소 코랑 크레다코 이모
3: 이닝토기 나야 탕부 나몸나 피가우사 아느 야저리 이디우 닝토이 바부 꼭저루라게도 이닝토
0: 샬로 샬로 이모 너도 닝토부 틴타다나 까우르로 이라이렘사 파리 코요온 하오부 도라이 탁다 합두나 깨게 머랑장비 탁다 레네두나 부럽고 허이
4: 파그니 이닝토
1: 아이브 로이벌라이 마바나나 아이브 로이벙 앙오이 마뿌이벙오 나나일라이라바 하오브나 뿌님저리
0: 이다이렘 코이온 나짠바 바이마눙다 아키 뜨중 타덕로다 아 싱나 빠레이 타덕로 낭무자와 미꼬우바디 아테이 까리기 낫대로
1: 이닝터
0: 코이온 낭무 깨게 팜톤 합두나 깨게 짜누라 락떡이 이다이렘 나 빠암바 짜누라 아마 칸자로
1: 이닝 타우
0: 달로이 똥인 땀라가 거연 떼비 떼사 와콩생 거윤 라이 타우다 토롱 걸로이나나 꼬르 우야이퍼번놈 있다 라이기 토롱 빵톡러시도 이다이림
1: 아이블로이벌라이 마아버는 아이블로이벌 이닝 타우
0: 하유 하유
1: 요얼라바당 악비유 라라바다 깐비유 나다이림 나빠함즈바 깨게 라이빡다 야옥디도
0: 야옥디 하이바
1: 구만뿡다 옹키비 깨게 휘닝 숨바기 아마따 뽁비 마몸로이 누라 야이팅 꼬누 낫다나 깨게 쓰누라 아마따 부 따로이 뚜인 땀크라로이 빠이마농 달랩레도 이닝
0: 이다이렘 기자와 시리 Ning thoi di pai malam bapang dale.
5: Ining thoi bungo.
0: Ipu nong thon.
5: Ining thoi.
0: Pat thoi ba.
5: Ining thoi.
0: Nasu da aduk.
5: Kege lay koi ma puren. Naya thang bapang zarabade. Nana ina pu ngam da bakari lay bage. Ah, tayum koyon acan ba.
1: Angam ba.
5: Na pucang na taro do.
1: Pagri angam ba.
5: Hayeng inung nongga soi kuman kau mahaku. Huyen lan bapang na bakau gurage. Kau bermana lak kedaba, yang dahulu lambi langkangga, tayum nang nadoai payi natahduna. Kau bermabu karem katayna, huyen lan musingoda. Asau kambi mayau raba kuman mabu mayok naduna. Kau bermabu langamba saksarodo tayum.
1: Angamba.
5: Masih kibik pumbasi, singu magi thau silni, koyum magi thau dani do ining thau ibungo.
0: Ah, singu thangsing nakubi rachano. Idaerim,
1: ining tau.
0: Kyo nara chan ba, ngasi koro nongi di, nara liay debu halway rodo.
1: Pagni ngoy mapu, nana ina punem jeri.
0: Idaerim sa,
6: ining tau.
0: Jingu magi tau dani, jingu mana tau jan biva oirasenu.

0: 行迈步，格里为了西格里，伊沙努。
1: 哎嗨，格格么叫格纳诺？
0: 不努能不？
1: 哟，哎嗨，格格么叫格纳诺？嗨。그만 뿡가 옹비까 와이기 딸로이 무릎미고 세해 최다 동네 삭발이 까리 나뜩 까이버게 헤이 까오 와이버 우스

0: 큰지언니. 빨리! 빨리! 나 몸쓰이다 꺼린 삶으세리에 빨리 뭐 복비!
1: 이마게 랑랠리! 라오기나 목댄꼬만기라 빨리! 이마게 랑랠리!
0: 빨리!
1: 가다! 가다! 발이 나와 싸우들 봐도 가다! 이마게 파리 눈시바 하우데곤 딱올라오피바 마시 이마나 컴랑나 못했나 이람라게 꼬파 이마게 이몸랑된 빨리 남아이디 개개 뿡다보 하자 그리금 보왕랜다 이 몸나 남아이기 공굴 먹다 불리럭기 칼라바데 양도우 양비에 솜다 숨숨나 살라가 남낼 록다 기워요이나나 락바다 개개 모양기 옥질까이 땐 탱나가
0: 옥질까이 땐 아이고
1: 이몸
0: 빨리
1: 까이틀 세고팡라바디 팔렘기 꼴로이 밍랜 강다바 가나소로 이래로이
0: 빨리
1: 가오가노고 이모
0: 빨리
1: 이마기 파리 이마기 파리 나도 닝타옹 나와
0: 빨리
1: 콤랑 피복 람누나 잉마이 싸우나 깜락라바 왕리엔다 방콕라데 염리바 빨리 콤랑세 이몸 능나 피다 오
0: 빨리
1: 빨리 봉도 올라게 거의 뭐
0: 빨리 빨리 먹고비 나는 짜트라바디 이뻐가오 마기 미혼 미제이도 나 몸디 강방감자라루이 나 몸수아이 나둥인자라기야 복비
1: 나 띠 바이마 복제는 핫트라바 가오가 마기 여와미세이도 와르바수와나 고로우 카라당 강라모 로이담 타보 마말란나나 파리 모마니막 빨리 남아이 하기 마을 콩골 리로우
0: 빨리
1: 왕랜도다 파리가 콤랑 마용나라게 가오바만의 여우를 프링할 빨리 콩도이온 크라이게
0: 빨리
2: 날아버렸네. 꿈은 붕다 할라가 이뻐뻔 턱이 아큰 맛질락 펑가도 비싸로 기계 모양 방락에 빨리 미만아 딸람바 억질게틀 니어리 빨리 만비 끊어수우디 당농 못담수 방태 탱쥐
0: 아 빨리 못 복비 나 파리 나 몸만이 나 빨랭기 콩글리락리에 얀다 울람 상락박이 나 몸모이 비에 학디 온통 나 수아와우 휘종락리다 기계 까나기 마랑다 통라가 나 몽이 보타파모이가니 이도닝타오 이도닝 타운낭부 아피카 이마이 짱네 요아미캅 나야가 컴렌 뚱헌 탈로가바 이팀기 이도닝 타오
3: 또 허리 마시고 그래요
0: 똘로 똘로 카페 똘로

0: 다 갔어요. 뭐지? 소망이라기 아티스트마크 원하자기 민 감탑이.
1: 아이기 민 모든 소모렌드로. 아 거의 레카이다 소메나야가 좀 가네. 아이기 레범나 카 나올 레카이.
0: 리라시 그냥 그렇게 여기로 보지.
1: 그런 거 이제 아이튜 다운 포드기 여기로 보네.
0: 아주 우리 보고 리라기 만나 가리 가리 왓캡 방문을.
1: 만이푸리 시에 칼라 아카데미는 신자와 소망이라 컴피티션다 베샤 포팅기 에와트 아이 호머리 방자레 아다게 만이푸리 시에 소망이라 카운친나 비바 코이 아이델 에와트나 아두주 아이 방자레
0: 담노마제 타자베다 아두 후지키 이랑네 디 리라 디 이토토마트레 하이체리바 아두 타이도라가 카리 카리 신노니 오나리가테
1: 아샤르티 이랑 파랑라 유니나 리라 파라지 디 차나부주 야르니나 이라게네 마라모라가 코이 아티스트니주 노아이티 아두나 아이디 프로젝트 유음다 아이나 레이레나 좀 보나 부지 유음다 아이 바라 가라주 담바 아강
0: 바라 아지 사타
1: 사타 에미 담바 에미우다 모이 카라 담메 유음다 레이레나 좀 오 카라 로이 레이엔 카라 로이 아데 유음 타바 에가 샤징기 라이크 담바 이체 도지진 타바가 좀 레이레
0: 아두 코이디 노아이 자바 마나 코이기 리라데 치탱 타이도 오가 유음 부응암나 보나 비람 해바지 타바 노아이 아두가 코이나 무 밤저리 시네 리라기 아티스트 모이 리라기 마티 에모 가탕 타비르가 지암 노아이 자가니
1: 오 다로시
0: 오 다로이나
1: 다베 아니 카라디 코이라바 라 아마 2016 누마다이 오라마다 말레 두이 메라 통메이네 소망라 달로 마테부 통조바 야카라
0: 야니 야니 아무 가자 그디 토토비
1: 아이데 싱이라 오바마 카 차자기 베기 로네 리라 두이 아이 캐릭터 민기나 조 나네 코 오이
0: 오이
1: 넌 카나라 담케 미니스터 마코 하이프투 넌 오이프라 오이 나코이 람 투네 차카 오이 마시 노마 카락라가 싱타 아파바 사바 야로이네 싱나 싱 담기탐 어이 아코이기 싱기 고멘 게 야파 야우트부디 담기 고멘 나 코이나 타바 크리스 토바 야로 함브라 헤 마시 노마 카락라가 찜니에 코이보 크림나 블락라 헉시 담기미 나 코이티 찜니에 코이보 크림나 부 얌하에나 고 보트키마 밍 톤브드쇼 찜니에 코이보 크림나 바 무로 파짜빠 나천 낭파 장파자파 무럭부나 마이테키 무럭 하이파 아티파 초강 마강나파 무럭부나 하우키 무럭 하이파 흠 자파 야파 나우첵부나 마이테키 나우첵 하이파 자파 야타파 나우첵부나 하우키 나우첵 하이파 헛 얌툰 한카 헛 얌툰 한카 자라 에이 샤파 그리스 떠봉 암라네 시큐리티 디코 아이 코이부 옹락에 레이게 되버니네
0: 노차라게 아니 호직 레제리바시 카와다니 미오 야마카구나 바이탄다 라우자게 밍레 파몽 타이비
2: 아이게 밍 강우잠 조틴 쿠마르 싱 카와람 다이부 데기네
0: 호직 시부카리 카이체 맘바이비르게
2: 아이 호직 세 아이 페인팅 스컵처 라이사바 마디 라이크파 타우제리 하자바타
0: 오 얌파바신 밤니 아도 타우비디 바신 밤니 다우지 복디 카이카이 마나 마툼 방미 히발레이버게
2: 호직 마케디 얌나 방바디 레이트리 아얌바나 코이 아이제 커머셜 라인다 얌바 자사보 오에 아드나 오 스테디 메인 컴피티션 다 세컨 포지션 군바 방바 컴피티션 카라데디 프라이스 아둠 방바 카라데 야오그레 아두가 마루오이바 에와나 싱바디 방바디 레이트리
0: 지데기 키탕 타이독 자라가 코이 아카스바니 방기 리디오 프로그램 좀 답이 바카마 카마이도
2: 아스 리디오 프로그램 지디 아둠 타제이 마탐 방가디 ताजे दने लाई सारिंगै मतमदा दिगे रायेंगै मतमदा इनाक तरे दिओ मतारगा दुम थाउछो मतमदे दुम ताई हजे बता
0: अदु कोई एकर प्रोग्राम नु ताबी हायरम ये काम क्रम प्रोग्राम ने हेन नुंगाइ बिबके दु उम तंग तकि नुंगानि
2: क्वाई पामजाबा नुंगाइ जबजिदि आर्टिकल दे लेजोने ना दिला धर्मा जिमदि याम पामजारे अदुगा फोनिन प्रोग्राम दु फोनिन प्रोग्राम जिदि तसिंग ने नुंगाइ जे मीमीगी कोई आवाना मागी मीमीगी मरमदा खंगबंगंबा हेन नुंगाइ जदि फोनिन प्रोग्राम जिया
0: yang nungai je adu makha tarak pa telin mati am tang tobi rek yang nungai je kan ni saya karina apa ma
2: saya dia yang pam je adu yang kena sak pa hijab dina te pam je bagi duk sakja bani ai mati ma sakja ge
0: sopi
2: aku ye pawung pa dina sakpi lambi sei ni mayam aso yang jawa ju dum aku yu

하행 이라이놈이 준기땅 망아 크리스도기서 힐리싱은 이꾼테루 아유키 뿡 망아 무카이타보다 강라 채널기 아한바 타우람바레 산도파 후자가니 타우람바레기 뿡 망아 미니 꾼트라트레 탐제리 야카이로 하행기 야카이로를 펑비가니 오이남 산아돈 미테기 베나 야카이로 수르다랑기 세시파감부대기 뽕나팜놈덤보 세타하고 있어이 라스쿠마 모두시돈싱 아한템 헤마라 헤마라니 데비 아마디 이롬 산데싱이 나이톤 컨트롤라 쇼리세싱 마탕마탕 오이나 Pungtaru mini terasa pematamda lau singwi wa pungta hanjagani lapu da taba leina tilna. Ning tau zamong bi leimhal leimagi mita isai ta hanjagani pungtaru mini terabanga. Pungtaru makai tau matamda matam isai kudol lantok sagani. Kudol tambigata basesak basesak pisangdi ning tau zam premila debi basas bakti mayum ngakpigani berjabasi mayum bidiani di sarma amadi mayrangten ibohul sing. Konjal na som tamzari pungtaret Thoram si tepung begini mata misai mata mata muna. Kungkung cium yang tinjau singin nor tahan jagani pung tarik meni nifu, pung tarik meni yang kini mengajar pung matamda. Atau pung dore luangi klerionet tabu pung begini.

0: 맛이 아예 안 봐. 거의 이제 스틱싱도 다 우리 아이다 레고. 아다 맛이 다 우리 맛이 부어치 볼랍 부르가 뭐 거기는 덤핑 에리아 뭐 볼랍 다 돼버려. 아도 맞아도 마이 타바 야위 나트럭 린필다 하바 야위 마시기 리칭 마시 이제 케미컬 마야마 마 플라스틱 마야마 시리 싱드 상그라가 리싱기 포 아마 그슬레이터 베나티고 마시나 이싱기 람비다 라아가 에코이 뉴이베기 자나 탁나보다 상륙 바이브시수 마좀 탱내 하이저리베고 아드나 플라스틱 같나나 포얀 마야마 마 마시 솔리드 웨스 여러카도리네요. 마시기 아망 것이 에코이 레이터 마시 마얌스나 에코이 이어 폴루션 톡도 마이 다레 코도 마이나 소다 나비리 바도 마이나 마이 다레 에코이 마시디 이어 폴루션 톡도리네 마시디 락토리세 에코이 에즈마 아데기 브론카이티스 가나 나디 렁 캔서 가나 아데기 솜 더 하트 키 디지즈 마야마 카디오 바스쿨러 디지즈 마야마 마 락토리네 바 아두다 나타나 에코이다 미오이보다 한싱 워르카나 데멘시아 라이바 수매암시 에코이 뉴로 디지너티브 디지즈 매암 라이바시 마지 숭모 포얀 마얌시 토이나 토이나 테너라 테나 이자리바 아데 이알 카테나 트라 워터 데 상포 야이 스웨일 데 상포 야이 마시 푸나 막사 이 밤비기 쿠탕다 아이기 시작 쿠탕다 미오비 에코이 데 상카도리냐 아드나 오르간 마얌시다 에코이 오르간 페리르 마얌 토부 야바기 마삭시 마네 비레 이바 독신 마얌 타젤레 이미나 아드나 에코이나 에코이 소리드 웨스 매니지먼트 시 파즈나 에코이 미니스터 오바마 아캉 하이타나라가 마두 토바 하이바시 에코이 타가이파디 타우디 하이베네티 타우리 유포시 카라헤나 사이언티픽 코이나 에코이 카리토르가디 리칭젤라 오이 아두가 서라운딩 에리아 싱데 이싱다 마기 이어다 폴루션 톨로 하이버시 아코이 머리 레이너보 오피싱다 마시 카레헤나 디스커션 타우라가 마시 임플리멘터 헌자닝이 하이버레이 탐자게
1: 레이디버 융통 쿠딩 하이타레 커뮤니티 싱 안데기 유트 클럽 보 오이로 동안 동안 보 오르가나이제이션 레이디버 싱시나 플라스틱 시즌너버세 한타바 안데기 나사이기 혼도팜 레이트라가 코이 투릴다 타다버시수 아돔 아코이 이따따따나 탱나리바 쿠다마마네 보자 ada masih sa ekoi gi library ba community gi youth club gi every individual na lokhat pa ya ba khong thang hai ja bata re matang sa panja ni
0: a mi oi ba ekoi na plastic se sina ro hai da na i sab yum na le pa ga di ai masih implement do ba ngami ai ne dukan na ma da sa le ko sei mi ha na ba lei ti nga plastic khaw da ha pa ga po re ne lo re si de si ma pham sa na ai masih dispose do ba ma pham sa na masih hap sen ba ma sang ꯑꯩꯈꯣꯏꯒꯤ ꯃꯌꯥꯝ ꯎꯕꯤꯔꯝꯒꯅꯤ ꯄ꯭ꯂꯥꯁꯇꯤꯛ ꯕꯣꯇꯜꯒꯤ ꯃꯌꯥꯝ ꯈꯤꯜꯂꯦ ꯏꯟꯁꯇꯤꯇ꯭ꯌꯨꯠꯁꯤꯡꯗ ꯑꯗꯒꯤ ꯑꯩꯈꯣꯏꯒꯤ ꯃꯥꯒꯤ ꯃꯐꯝ ꯆꯥꯕꯁꯤꯡꯗ ꯕꯥꯁꯀꯦꯠ ꯕꯥꯁꯀꯦꯠ ꯀꯥꯔꯠ ꯁꯥꯔ ꯁꯥꯔ ꯊꯝꯕꯅꯤ ꯑꯗꯨꯝ ꯎꯕꯤꯌꯨ ꯃꯌꯥꯝ ꯈꯔ ꯆꯥꯎꯕ ꯑꯣꯐꯤꯁꯇ ꯊꯝꯕꯅꯤ ꯑꯗꯨ ꯂꯨꯔꯤꯕꯗ ꯑꯩꯈꯣꯏꯅ ꯁꯨꯝ ꯌꯦꯡꯖꯕꯗ ꯄ꯭ꯂꯥꯁꯇꯤꯛ ꯕꯣꯇꯜ ꯉꯥꯛꯇ ꯍꯥꯞꯆꯜꯂꯒ ꯂꯥꯁꯇ ꯄꯥꯊꯣꯛꯑꯒ ꯅꯥꯀꯟꯗ ꯇꯥꯕ ꯌꯥꯎꯔꯤꯕ ꯀꯅꯥꯝꯇ ꯁꯦꯡꯗꯣꯛꯄꯤꯗꯕꯀꯣ ꯑꯗꯣ ꯃꯐꯝ ꯆꯥꯅꯁꯦ ꯑꯩꯈꯣꯏꯅ ꯇꯧꯕ ꯌꯥꯕꯗ ꯑꯩꯈꯣꯏ ꯃꯁꯤ ꯔꯤꯌꯨꯁ ꯔꯤꯁꯥꯏꯀꯜ ꯑꯩꯈꯣꯏ 3R ꯗꯣ ꯃꯈꯣꯏ ꯏꯝꯄ꯭ꯂꯤꯃꯦꯟ ꯇꯧꯕ ꯌꯥꯏ ꯀꯩꯅꯣꯗ ꯄ꯭ꯂꯥꯁꯇꯤꯛ ꯕꯣꯇꯜꯁꯦ ꯑꯍꯥꯡꯕꯁꯦ ꯑꯩꯈꯣꯏ ꯂꯩꯉꯣꯏ ꯍꯥꯞꯆꯤꯜꯂꯦ ꯍꯥꯏꯔꯒ ꯃꯁꯤ ꯑꯩꯈꯣꯏ ꯐꯝꯐꯝ ꯁꯦꯝꯕ ꯌꯥꯏꯅ ꯑꯩꯒꯤ ꯋꯥꯜ ꯑꯃ ꯁꯦꯝꯕ ꯌꯥꯏꯅ ꯑꯩꯒꯤ ꯒꯥꯔꯗꯦꯟ ꯁꯦꯝꯕ ꯌꯥꯏꯅ ꯁꯤꯒꯨꯝꯕ ꯔꯤꯌꯨꯁꯀꯤ ꯄꯣꯠꯁꯦ ꯃꯌꯥꯝ ꯈꯟꯅꯗꯕ ꯍꯥꯏꯇꯥꯔꯦ ꯃꯁꯤꯁꯨ ꯑꯃꯅꯤ ꯑꯩꯈꯣꯏꯅ ꯇꯧꯕ ꯌꯥꯕꯗ ꯑꯗꯨꯒ ꯃꯤꯑꯣꯏꯕ ꯑꯩꯈꯣꯏꯅ ꯏꯟꯗꯤꯚꯤꯖ꯭ꯋꯦꯜ ꯑꯣꯏꯅ ꯑꯩ ꯁꯤꯒꯨꯝꯕ ꯄ꯭ꯔꯀꯤꯇꯤꯗ ꯑꯀꯥꯏꯕ ꯑꯩꯈꯣꯏꯒꯤ ꯄꯣꯠꯁꯛꯁꯦ ꯑꯩ ꯑꯃꯨꯛ ꯍꯟꯅ ꯁꯤꯖꯤꯟꯅꯔꯣ ꯍꯥꯏꯔꯒꯗꯤ ꯑꯩꯅ ꯃꯗꯨ ꯗꯨꯀꯥꯟꯅ ꯄꯤꯔꯛꯑꯒꯁꯨ ꯑꯩ ꯂꯧꯗꯕ ꯇꯥꯔꯦ ꯑꯗꯨ ꯄꯦꯀꯦꯠꯇ ꯌꯥꯎꯔꯛꯄꯗꯨꯅ ꯑꯩ ꯃꯐꯝ ꯆꯥꯅ ꯗꯤꯁꯄꯣꯁ ꯇꯧꯅꯕ ꯍꯣꯠꯅꯖꯕ ꯇꯥꯔꯦꯗꯅ ꯑꯗꯨꯒ ꯑꯩꯅ ꯀꯩꯊꯦꯟ ꯆꯠꯄ ꯃꯇꯝꯗ ꯑꯩ ꯌꯨꯠꯀꯤ ꯐꯤꯒꯤ ꯈꯥꯎ ꯑꯃ ꯑꯣꯜꯋꯦꯁ ꯄꯨꯕꯗ ꯀꯔꯤ ꯀꯥꯏꯒꯤ ꯃꯇꯝ ꯑꯃꯗ ꯑꯩꯈꯣꯏ ꯄꯨꯔꯝꯃꯤ ꯍꯥꯏꯖꯔꯤꯕ ꯑꯗꯣ ꯍꯧꯖꯤꯛ ꯑꯩꯈꯣꯏ ꯄ꯭ꯂꯥꯁꯇꯤꯛ ꯂꯥꯛꯄꯗꯒꯤ ꯃꯗꯨꯒꯤ ꯆꯦꯟꯖ ꯑꯃ ꯂꯥꯏꯐ ꯁ꯭ꯇꯥꯏꯜꯁꯦ ꯆꯦꯟꯖ ꯇꯧꯈꯤꯕꯅꯤ ꯑꯗꯣ ꯂꯥꯏꯐ ꯁ꯭ꯇꯥꯏꯜꯗꯣ ꯊꯥꯏꯅꯒꯤ ꯑꯩꯈꯣꯏꯅ ꯀꯩꯊꯦꯟ ꯀꯥꯕꯗ ꯈꯥꯎ ꯄꯨꯔꯝꯕꯒꯤ ꯑꯗꯨꯒꯨꯝꯕ ꯁ꯭ꯇꯥꯏꯜꯗ ꯍꯟꯖꯟꯕꯗ ꯀꯔꯤꯝꯇ ꯃꯥꯡꯕ ꯂꯩꯇꯦ ꯑꯩꯒꯤ ꯏꯒꯣꯗ ꯁꯣꯛꯄ ꯂꯩꯇꯦ ꯃꯁꯤ ꯑꯩ ꯊꯝꯖꯒꯦ
1: ꯍꯣꯏ ꯄ꯭ꯂꯥꯁꯇꯤꯛꯀꯤ ꯃꯍꯨꯠꯇ ꯐꯤꯒꯤ ꯈꯥꯎ ꯑꯣꯏꯅ ꯄꯨꯕꯤꯕ ꯑꯗꯒꯤ ꯄ꯭ꯂꯥꯁꯇꯤꯛꯁꯦ ꯁꯤꯖꯤꯟꯅꯔꯦ ꯍꯥꯏꯔꯒꯁꯨ ꯃꯐꯝ ꯆꯥꯅ ꯍꯨꯟꯗꯣꯛꯄꯤꯕ ꯌꯥꯔꯤꯒꯩ ꯄ꯭ꯂꯥꯁꯇꯤꯛ ꯍꯥꯏꯔꯤꯕ ꯄꯣꯠꯁꯦ ꯁꯤꯖꯤꯟꯅꯕꯤꯗꯕ ꯍꯥꯏꯔꯤꯕ ꯈꯣꯡꯊꯥꯡꯁꯤꯡꯁꯤꯅꯤ ꯑꯣꯖꯥꯅ ꯍꯧꯖꯤꯛ ꯄꯟꯕꯤꯔꯤꯁꯦ ꯌꯥꯝꯅ ꯅꯨꯡꯉꯥꯏꯖꯩ ꯇꯥꯖꯕꯗ ꯑꯗꯣ ꯃꯇꯥꯡꯁꯤꯗ ꯑꯣꯖꯥꯒꯤ ꯃꯣꯠꯇ ꯑꯩꯈꯣꯏꯒꯤ ꯍꯧꯈꯤꯕ ꯖꯦꯅꯦꯔꯦꯁꯟ ꯑꯣꯖꯥꯍꯣꯏ ꯃꯇꯝꯒꯤ ꯍꯥꯏꯖꯕ ꯇꯥꯔꯦ ꯑꯗꯨꯒ ꯑꯩꯈꯣꯏ ꯍꯧꯒꯠꯂꯛꯂꯤꯕ ꯖꯦꯅꯦꯔꯦꯁꯟꯁꯤꯒ ꯑꯦꯟꯚꯥꯏꯔꯟꯃꯦꯟꯠꯀꯤ ꯃꯇꯥꯡꯗ ꯑꯩꯈꯣꯏ ꯑꯦꯟꯚꯥꯏꯔꯟꯃꯦꯟꯠꯁꯦ ꯀꯟꯅꯕ ꯆꯪꯁꯤꯜꯂꯤꯕ ꯈꯣꯡꯖꯪꯁꯤꯒꯤ ꯃꯈꯣꯏꯒꯤ ꯀꯣꯟꯁꯤꯌꯁꯅꯦꯁ ꯑꯣꯖꯥ ꯃꯁꯤꯒꯤ ꯈꯦꯠꯅꯕꯁꯦ ꯀꯃꯥꯏꯅ ꯊꯝꯕꯤꯅꯤ ꯑꯣꯖꯥ?
0: ꯀꯣꯟꯁꯤꯌꯁꯅꯦꯁꯁꯤ ꯑꯩꯈꯣꯏ ꯑꯗꯨꯝ ꯂꯩꯇꯕ ꯅꯠꯇꯦ ꯃꯔꯨꯑꯣꯏꯅ ꯃꯤ ꯃꯁꯤꯡ ꯍꯦꯟꯒꯠꯂꯛꯄ ꯑꯗꯨꯒ ꯃꯥꯒꯤ ꯃꯥꯒꯤ ꯊꯕꯛ ꯆꯤꯜꯂꯛꯄ ꯃꯇꯝ ꯑꯃꯗ ꯑꯩꯈꯣꯏꯁꯤ ꯑꯦꯒ꯭ꯔꯤꯌꯥꯟ ꯁꯣꯁꯥꯏꯇꯤ ꯑꯣꯏꯔꯝꯃꯤ ꯑꯌꯥꯝꯕ ꯃꯤ ꯃꯁꯤꯡꯁꯨ ꯌꯥꯝꯃꯝꯗꯦꯀꯣ ꯑꯗꯨꯒ ꯂꯩꯖꯔꯤꯕ ꯃꯌꯥꯝꯁꯦ ꯑꯌꯥꯝꯕ ꯑꯦꯒ꯭ꯔꯤꯀꯜꯆꯔꯗ ꯑꯩꯒꯤ ꯍꯤꯡꯒꯣꯟ ꯀꯣꯏꯖꯗꯅ ꯃꯅꯥ ꯃꯁꯤꯡ ꯊꯥꯗꯅ ꯂꯩ ꯇꯝꯕ ꯆꯠꯄꯗꯨꯒ ꯂꯣꯏꯅ ꯂꯣꯏꯅꯅꯤꯀꯣ ꯑꯩꯈꯣꯏꯒꯤ ꯂꯩꯕ ꯄ꯭ꯔꯀꯤꯇꯤꯁꯤ ꯅꯨꯡꯁꯤꯕ ꯑꯃ ꯄꯣꯝꯕ ꯍꯧꯖꯤꯛꯇꯤ ꯂꯥꯏꯐ ꯁ꯭ꯇꯥꯏꯜꯁꯤ ꯍꯣꯡꯉꯦ ꯃꯔꯨꯑꯣꯏꯅ ꯍꯧꯖꯤꯛꯀꯤ ꯑꯉꯥꯡꯁꯤꯡꯅ ꯑꯩꯈꯣꯏꯒꯤ ꯑꯦꯒ꯭ꯔꯤꯀꯜꯆꯔꯗ ꯑꯩꯒꯤ ꯍꯤꯡꯒꯣꯟ ꯀꯣꯏꯕꯗ ꯑꯗꯣꯝꯗ ꯀꯣꯛ ꯀꯌꯥ ꯊꯥꯗꯅꯗ꯭ꯔꯦ ꯑꯦꯔꯤꯌꯥ ꯈꯔ ꯔꯨꯔꯦꯜ ꯑꯦꯔꯤꯌꯥ ꯈꯔ ꯅꯠꯇꯅ ꯍꯥꯏꯖꯔꯤꯕ ꯑꯗꯨꯅ ꯃꯁꯤꯒꯤ ꯀꯟꯁꯦꯞ ꯑꯣꯐ ꯂꯥꯏꯐ ꯁ꯭ꯇꯥꯏꯜꯁꯦ ꯍꯣꯡꯉꯛꯄꯗꯒꯤꯅꯤ ꯇꯁꯦꯡꯅ

0: 군관계 다우람 따비레이.
1: 에이, 도.
2: 아, 이도.
1: 구이래다. 문을 키다봐.
2: 호이네. 구이래다. 이도. 너의 코인은 문을 키다봐. 그럼 그럼 반비리.
1: 아, 강대다 이도 떠오르세. 남는 남나 봐이더니. 다운은 강비리더니 아이디 보톡 보톡 미오이니나. 아이디 보톡 싱세 미암는 밤낮 나보기다먹다. 에버티스맨은 떠오기에는 깐 칼럼니버니.
2: 거리. 에버티스맨.
1: 호이.
2: 히라 아두기디. 가림 대화로르노. 시시시. 구닥다. 마담 아마따다. 미암 신 동력 강한 뭐야라봐. 믿는 것보다 미오이 밀리언 가야기나 공유혼 뭐야라봐.

나하로기 건설 토름 따비리 세트저리베 토름 버리기님당 뿡마뿡 카이타 아부마담다 펑비게니 에쿠유쿠도 따비우 누마이비우 뿡따라 따부마담다 덤나